0: 연하
1: 빠고 예, 빈빈 대낙 수치가 아우 나든 대낙 수치 왜? 해시 딱딱로 대낙 수치야 강. 알함둘리야. 시 하트 강요?
0: 네, 하트. 무거 삼반 딱로 무거 무파랑 대야지 강요.
2: 아멘.
0: 이로 근디네.
1: 근디반 강.
0: 근디 아포.
1: 세왕세왕안 이걸로
0: 그
1: 어, 세왕세왕, 오, 안, 오, 바란, 세왕세왕은,
0: 글랑알레.